不如由头嚟过，呢句说话何宝荣嘅口头禅。我要承认呢句说话对我嚟讲好有杀伤力。我哋喺埋一齐已经好耐，中间亦都有分开过。但唔知点解，次次听到佢同我讲呢句说话，我又会同佢喺翻埋。